0: 야, 아초 살라마 메지스 나유사자 고마 메지수사 라미야 아초 살라마 메자우 메지우이 나유사자 티노 숨포 사비그 마사 숨포 아초 고마 수사 라미야 티노 마사 숨포 사코즈 메지스
1: 으쓰이 라쳐 쓰이 쓰이 아우 소츠